0: 우리 땅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.
1: 여기서 살아?
0: 어디서든지 살지.
2: 아, 정들게 되면 고향이지 뭐.
1: 정말 멋있다.
2: 배고파.
1: 아니, 그러니까 그래, 샤이디 도레프 세브라.
0: 니가 말하는 우라야 세브론.
1: 우라야 옐라? 이뻐?
0: 라, 닥시비엔. 인티히에 칸, 티츠타렉 레콜 카모노. 헤이, 제 니레 마콤 토브 레가렛 미메누 마슈?
3: 유, 미다 세온.
4: 에타 케이다, 빌다 스나르타.
3: 유, 이엑.
4: 다운이 하고 가나.
5: 이바스타 무타 마우카스타.
6: 그때 나가나가 놓칩니다.
7: 고기냐? 피리토스타 사쿠토스타 하자와리.
2: 이쁜 것도 癖날세?
6: 가노시디. 난너 기마리모나이 세기님모나이 기마마나 이키카탄다. 오이야, 그때 크리미나 아지와이.
8: Et le mieux de tout? Pas de soucis. Qu'est-ce que t'en dis?